안녕하세요. 우수영 청곡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현재까지는 외근이 없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내일과 금요일은 외근입니다. 잘 들을게요. 감사해요. 라고 하시면서 햄바오님 오래간만에 신천만 다녀가셨네요. 외근이 잦으신 햄바오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집니다. 이제부터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안 걸리게 외근하시길 이 형이 당부의 말씀 드려봅니다. 잔잔한 곡들로 주셨네요. 세 곡 함께 들어봅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해야지. 내 앞에 잠든 너를 보며 난 항상 가슴이 아팠어. 다시 널 보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 이젠 알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떠난다면 그게.

예, 재시간 신청단은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앙코미님 앞으로 신청곡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시간에 올라온 신청곡 사연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제 선곡과 함께 할 거고요. 발라드 몇 곡만 더 듣고 와서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은 산뜻하게, 자신감은 당당하게, 말하는 일은 순조롭게, 기다리는 소식은 반갑게. 가을의 낭만까지 더해져 오늘 하루가 더욱 특별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앙콤님과 더 좋은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바구니엔 결제를 기다리는 필요없는 물건들이 쌓여있지는 않나요? 퇴근 후 집 앞에는 택배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방구석엔 버리지 못한 추억 덩어리들이 그득한가요?

자, AI 양산형 쇼트로 하루를 허비하고 있진 않나요? 자꾸만 쓸데없는 것들로 나를 채우지 맙시다. 필요한 것으로 채우기에도 부족한 우리들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삶의 1순위는 나니까요. 자,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679번째 정규방송 하늘호수 방송 왕품의 뮤직 낚시여행 시작합니다.

자, 함께 하신 곡, 네, 도겸의 곡이었어요. 명장면,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함께 하셨던 우스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부터 하늘호수 앙쿠미와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는 코너,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버티기 순서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버틸 수 있는 방법. 네 글자, 네, 뭘까요? 네. 오늘의 시간은 비워보자입니다. 자, 머릿속을 비우든, 꽉 들어찬 내장을 비워보든, 쓸데없는 쓰레기 가득한, 네, 나의 방안을 비워보는 겁니다. 자, 비워야 채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비워야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비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곡은요. 인라이브 신청곡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인라이브에 로그인하신 후에 신청곡은 3곡 이상. 사연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신청곡 올리시는 방법은 게시판 상단의 안내글 참고하시면 되고요. 현재 대화방은 인라이브 한곳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동안 노래 두곡 듣고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요. 세븐틴의 먼지, 탐구 생활의 빨래. 함께 하죠.

자, 함께 하신 곡, 네, 탐구 생활의 곡이었습니다. 빨래, 네, 잘 듣고 왔어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빨래하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름 내에 그 못했던 빨래들 모아놨다가 이불 빨래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럴 때 진짜 그 햇볕에 말려진

그 빨래 향 아세요? 네. 햇빛 냄새라고 하죠. 뽀송뽀송한 그 냄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좋은데, 좋은 반면, 좀 쌀쌀한 공기가, 아,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 들게 만드는 것 같네요. 이럴 때일수록, 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독감 예방접종 하고 있잖아요. 네. 예방접종은 하셨나요? 저는 첫날 바로 예방접종 하고서, 아이랑 이제 뭐 예방접종 하고서, 네. 집에 왔는데, 그날은 사실은 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하지 말라면 자꾸 더 하고 싶을까요? 저 거기 이렇게 뭐지? 밴드 붙여놓고서 그냥 대충 씻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네. 의사 말은 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나이 들수록 이렇게 의사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나쁜 환자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방접종이 사실은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예방접종이 없고, 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내고 이제 주사를 맞는데, 그 요즘에는 그 저렴하게 놓아주는 그런 병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찾아서 맞고 오시는 것 같던데, 저는 그냥 저희 아이 맞춘 병원에서 그냥 맞고 오다 보니 3만 5천 원 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얼마짜리 맞고 오셨어요? 요즘엔 이런 것도 좀 아껴 살아야 될것 같더라고요. 네. 아껴야 잘 살잖아요. 그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코너, 네, 좀 전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우리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코너입니다. 오늘 10번째 시간, 비워보자, 거든요. 한동안은 소화가 너무 안 돼서, 네, 먹는 척도 이렇게 소화시키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웠었어요. 네, 이렇게 내장을 비우는 분들. 내장 지방도 없겠죠. 네. 뭐, 이런 분들은 비워보고자 하면, 글쎄요. 어떻게 하면은 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땅콩에 빠져있는데, 알땅콩 아시죠? 네, 그, 버거본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그 알땅콩. 그, 약간, 뭐랄까요? 짭조름한 그 맛이 나는, 네, 소금이 가미된, 네, 그 땅콩에 빠져있는데, 땅콩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설사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몸무게가 줄고 있어요. 네. 근데 많이 주는 거는 아니고 항상 그 자고 일어나서 아니면 밤에 잠들기 전에 조금씩 먹는데 땅콩 그냥 입이 심심하니까 먹다 보면 다음날 아침이 되면 네, 화장실을 다녀와서 한 1kg 정도가 빠져 있더라고요. 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처럼 이렇게 미련하게, 네, 이렇게 밀어내지는 마시고, 네. 의사의 처방에 따라,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내 삶에 있어서, 네, 비워냄을, 실천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지는 쿠미입니다. 자, 그 사이에 그 신청곡 게시판 다녀가신 분들 많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우와! 네, 요즘 대화방에 많이 나오고 계시는 분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정인이 엄마님께서 당첨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정인이 엄마님, 네, 반갑습니다. 사연이 조금 긴 편이라서 네, 노래 먼저 띄워드리고 네,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곡 찾으셨어요? G.O.D. Friday Night,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 신화의 너의 결혼식 함께 듣자.

자, 함께 하신 곡 신화의 곡이었어요. 너의 결혼식.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이었어요. 자, 사연보다도 먼저 신청곡 먼저 띄워드렸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정인이 엄마님? 네, 저도 덕분에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사연 볼게요. 앙코비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뵙고 또 만나요. 네, 아이, 신나. 좋죠. 요즘, 네. 글쎄요, 주 1회는 방송을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올 거예요. 네,

주 수요일에도 10시 찾아뵐 예정입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그죠? 네. 다음은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을까 기대하면서 기다렸어요. 오늘 밖에는 초미세먼지가 나쁨이래요. 밖에 못 나가겠어요. 아, 그래요? 바람 불던데. 이게 바람하고는 또 상관이 없나 봐요. 아들 먹을 그 나물 종류도 좀 사고 약국도 들릴 겸 나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내일 가야겠습니다. 설마 내일도 나쁨 아니겠죠? 뭐 필요하다면. 네. 저는 사실 밖을 잘 나가지 않습니다. 네. 저는 알러지가 좀 많은 편이라서 그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저는 알러지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 매일 알러지 약을 먹는데 그래서 대부분 쇼핑은 네 저는 비마트로 쇼핑을 하고 있어요. 마트 잘 안 가거든요. 네. 사실은 눈에 보고 사야 되는데 야채는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어쨌든 우리 그 정인이 엄마님 내일은 날씨 좋아서 네 맛있는 거 많이 사갖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활기찬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네, 잘 들으셨죠?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햄바오님 다녀가셨어요. 네, 대화방에 또 인사 나눠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쿠미님 천국남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천국을 남기게 되어서 기분이가 아주아주 좋습니다. 네, 기분이 좋다니 다행이네요. 저는 요즘 아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무사히 네, 사무실에 있습니다. 무사히 사무실에 있다는 거는 혹시라도 이게 밖에 나갈 확률이 조금 있다는 건가요? 왜요? 오늘은 날씨 그래도 괜찮아요. 네, 저 방송하기 전에 커피 한 잔 사오려고 잠깐 좀 걷기도 하고 커피도 살 겸 밖에 나갔었는데 5분 만에 들어왔어요. 반바지를 입고 나왔더니 춥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네. 그 긴 팔 입으면은 그래도 덜 춥겠거니 했는데 어우 썰렁하더라고요. 네. 뭐 오늘은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이 많아서 그러실까요? 네, 잘 들을게요. 감사해요 하시면서 신청곡 세 곡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거짓말 시리즈로 남겨주셨는데요. 네, 모두 준비해드립니다. 자, 빅뱅의 거짓말, TRL의 거짓말 파트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턱스 클럽. 와, 오랜만에 듣네요. 영턱스 클럽의 거짓말까지 준비해놨거든요. 노래 잘 들으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신청곡 나갈게요.

자, 함께 하신 곡 영턱스클럽의 곡이었어요. 거짓말. 네, 신청곡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네,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아침 시간에 오랜만에 뵙네요. 네, 신청곡 쓰는 화면도 바뀌고 아주 산뜻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세곡 남겨주셨어요.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또 박지윤의 환상까지. 네, 모두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코너, 네,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우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코너, 네, 열 번째 시간, 비워보자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비우는 방법도 다양하고, 비워야 될 것들도 다양하겠죠. 네. 요즘은 청소하는 게 너무너무너무 싫어서, 네, 청소업체를 불러서, 네, 이렇게, 뭐랄까요, 묵은 때를 벗겨내는, 네, 그런 분들이 더 많아졌죠. 아무래도 뭐랄까, 이게 청소하는 게 더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청소하는 행위가 더럽다고 생각을 해서 청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청소하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청소할 시간이 없다. 네, 그래서 계절마다 이제 청소 업체를 불러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니면 뭐 그런 거죠. 근데 본인이 좋아서 그냥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제가 청소를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업체를 부르는 것보다 제 몸을 혹사시켜가며, 네, 청소하는 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 그 틱톡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그 영상들을 보다 보면, 아, 나도 저렇게 사람을 써서라도 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게끔 청소를 참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부럽다. 나도 그렇게 비우고 싶은데. 뭐 청소라는 게 이제 별거,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집에 있는 먼지를 버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 꾸민다? 네. 꾸민다의 의미도 될것 같아요. 네. 뭔가 내가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의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세단장 하듯이 나의 집도 세단장을 해서 뭔가 깨끗한 기분이 들면 뭐 좋지 않을까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 부자들의 가장 그 공통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버리는 거래요. 네, 모으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 버리는 걸잘 할수록, 네, 모으는 것도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대, 뭐랄까, 안 버리고 모아놔야지만 뭔가가 될것 같은데, 반대예요. 네. 잘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것들을 모으지 않은 그런 행위가, 뭔가 더 생산적인 걸 모으는데 더 도움을 준다? 네. 이런 말일까요? 이런 말일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가끔은 저는 이제 제가 버려야 될 것들을 박스를 만들어 놓고, 한 3개월에 한 번씩 버립니다. 물론 이제 집에 버릴 게 없는 게 좋겠죠. 네. 버릴 게 없는 게 좋은데, 버려집니다. 네. 그렇게 버리다 보면 쓸데없는 거를 사지 않게 돼요. 왜냐면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서 버리지 않는. 버리지, 그래요. 네. 예전에는 너무 그렇게 버려놨더니 집에 물건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되게 그런, 뭐랄까요, 뭐라고 했는데, 왜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여튼, 네, 이렇게 뭐 쟁여놓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쓸데없는 행위를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몸에 배다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잘안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비우는 거. 모으는 거를 더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비우는 걸 선호하시나요?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비웠으면 좋겠어요. 네, 비우다 보면 나에게 필요한 게 더 잘 보이거든요. 자, 신청하신 곡 세 곡 네,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조이가 부릅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자, 함께하신 곡, 네, 박지윤의 곡이었어요. 환상, 네, 잘 듣고 왔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11시 8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신청곡 게시판 마감을 했습니다. 네, 12시 방송하실 우리 달빛사랑님 앞으로 소중한 신청곡과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 함께하실 사연은요, 네, 그루미 썬데이님의 사연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루미님, 네. 가을 날씨에 생각나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들 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이 곡을 선곡을 하려다가 왠지 신청곡으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가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노래들로 선곡을 했었는데 그러길 잘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신청하신 곡은 세 곡이셨어요. 네,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노래 그리워 그리워 마지막으로 황일욱의 포장마차까지 청해 주셨습니다. 세곡 모두 준비를 해 놨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코너 네, 비워보자 시간 가져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좀 전에는 이제 쓰레기 가득한 방 안에 이제 가득 찬 그런 것들을 정리하거나 뭐 쓰레기를 버리거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끔은 그럴 때도 있죠. 머릿속을 비워보고 싶다. 네, 머리를 조금 뭐랄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머릿속. 이게 참 생각이 많아지고, 뭐, 이것저것, 뭐, 신경 쓰다 보면은, 네, 머리가 참 뒤죽박죽이 돼요. 그러다 보면, 멍 때리고 싶다라는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대회 있지 않나요? 멍 때리기 대회? 네. 저 예전에도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이 대회를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예전에 그 서울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번에는 저기에 있어요. 네, 안산 대부도에서,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이제 머리를 비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 대회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10월 17일, 네, 오후 2시에서 7시 사이에,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안산 대부도에서 열리는 대회입니다. 네, 대회 이름은 놀멍, 쉬멍. 멍 때리기 대회.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네, 접수는, 아, 지났네요. 아, 접수는 지났어.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접수를 받았었는데, 아깝다. 저도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아, 왜 못했을까요? 네. 광주에서는 했었네요. 하늘마당 멍 때리기 대회라고. 9월 5일날 했었대요. 네, 이게 참가비 같은 거는 무료기 때문에 뭐 그냥 재미삼아서 네, 나가볼 만하죠. 그냥 머리를 비우고 싶은 거예요. 대신 그거는 안 된대요. 이 멍때리기 대회가 그냥 멍을 때리라고 있는 거지 잘하는 거는 아니라서 내짝 낮잠을 자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럼 바로 탈락이고 딴 생각을 하는 순간 탈락이에요. 정말로 멍 때려야지만 되는 대회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어디지? 아, 한강에서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못 나가봤으니까 우리 내년에는 한번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가서 멍 한번 때리고 오면 좀 머리도 좀 비워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사람이 멍 때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 저도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이제 결혼 전에는 그러니까 아이가 있기 전에는 이멍 때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낮잠도 많이 자고 멍 때리는 것도 많았고

가끔은 사람들이 엉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사람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머리가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멍 때릴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런 대회에 나오면 나가보고 싶더라고요.

자, 함께 하신 곡, 네, 황일욱의 곡이었습니다. 포장마차. 네, 잘 듣고 왔어요. 이 노래 나오기 전에 그 대화방에 노래 신청해 주셨던 우리 글루미 선데이 님이 나오셨는데, 나오셔가지고서는 그 가을 버전 노래, 가을에 네,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 신청하면서, 네, 그 포장마차에서 파는 그 어묵, 네, 생각나신다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요. 네. 포장마차 어묵 저도 안 먹어본 지 되게 오래됐네요. 예전에는 그 쇼핑몰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 뭐랄까 밤에 열리는 그런 쇼핑. 네. 야간? 이거 뭐라고 표현하지? 심야? 근데 이렇게 단어 선정이 단어가 자꾸 안 떠오르는데. 뭐 풍물시장, 풍물시장은 아니고 밤에 이렇게 쇼핑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알러지가 또 다시 얘기해 드리는데 햇빛 알러지가 있어서 네, 낮에는 잘안 돌아다녀요. 네, 밤에 잘 돌아다니는데, 네, 밤에 쇼핑하러 나가면 입이 심심해지고 그러면 꼭 먹게 되는 게그 어묵이잖아요. 네, 갑자기 그 얘기하시니까 포장마차 어묵 저도 생각나네요. 포장마차 어묵엔 역시 쇠주 한 잔이 그 기억들 나십니까? 옛날에는 그 초록색 그 플라스틱 그릇이 있어요. 네, 요즘은 그냥 이렇게 꼬치 어묵 하나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찍어 먹고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그 잔치국수 같은 것도 말아주시고 하면 그 초록색 그릇, 이게 왜 초록색 그릇이었을까요? 네. 다른 색깔, 하고 많은 색깔 중에 포장마차에서 파는 그 음식들은 꼭그 초록색 그릇에 담겨서 나왔던 그 기억이 나는데, 신기하게 저는 그 닭똥집을 못 먹어서 잔치국수에 네, 어묵에 소주 한 잔. 아우, 생각나네요. 네. 오늘같이 날이 쌀쌀해지면 더 생각이 나겠죠. 네. 오늘 낮에 날씨가 이렇게 좀 서늘한 걸 보아하니 밤에는 더 추울 것 같아요. 그럴수록 포장마차에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겠죠. 요즘도 포장마차 예전만치 사람이 많나요? 네, 요즘은 포장마차를 가본 적이 없어서 포장마차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가게가 있죠. 네, 가게들이 있지. 노점상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미관상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가끔은 네, 그 노점에서 파는 어묵 꼬치가 생각이 나네요. 네. 이런 건 없어졌으면 안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죠.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네, 코만 고침님의 사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연 안에서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선물과 함께 다녀가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외부에서 듣고 계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앙쿠미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온 기분이 나네요. 왜요? 왜 과거로 돌아온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쯤에 앙쿠미님 방송을 들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새삼 반갑고 새롭게 느껴지네요. 오늘도 설렘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하시면서 신청곡 두곡 주셨거든요. 작년 이맘때쯤, 그러게요. 네, 작년 이맘때. 작년 이맘때 저는 또 어땠을까요? 작년 이맘때? 작년 이맘때면 아마 제가 이제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뭐랄까요. 그때도 좀 쉬고 있을 때였을 텐데, 네. 그때 생각이 나신다고 하니까 제가 방송을 멈추기 전인가 봐요. 네. 사람이 몸이 좋아야 되는데.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요, 네. 우리 코만고치님, 저도 반갑습니다. 네. 신청해주신 곡두 곡인데요. 비아이의 다음 생, 그리고 백이성의 나의 지옥에게라는 곡 청해 주셨는데요. 두곡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들으시면서요, 오늘 행복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신청곡 함께 가자.

자, 함께 하신 곡, 네, 백이성과 이세준이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나의 지옥에게, 네, 잘 듣고 왔어요. 이제 마지막 신청곡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요. 뉴 라이더님이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대화방에도 나오셔갖고 얘기도 나눠주셨거든요. 네. 네, 사연 함께 하도록 할게요. 반가, 반가. 아, 이말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반가, 반가. 저희 옛날에 언제죠? 그 90년대 후반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에 항상 그 저기 뭐죠? 네, 대화방에서 인사 처음 할때 반가반가 네, 했던 기억이 나면서 그리고 요즘에는 어떻게들 인사하죠? 네, 잘 모르겠는데 뭐 반가반가 네, 저도 반가반가

앙코미디다. 네, 반갑습니다. 따뜻한 아침입니다. 따뜻한 아침이에요? 저 오늘은 여기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저는 되게 조금 싸늘하게 느껴졌는데, 물론 햇살은 따뜻합니다. 네. 잠시 할 일이 없어서 사연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억의 노래를 적고 신청을 합니다. 즐겁던 추억의 시절, 추억의 노래입니다. 즐겁고 우리에게 있어 그리운 가수입니다. 사고 등 혹은 세상을 떠난 가수, 추억의 노래, 현재 다시 볼 수가 없는 추억의 가수죠. 그래서 생각이 문득 들어서 신청을 해봅니다. 항상 신나는 노래를 부르던 거북이, 뭐 아니면 추억의 듀스, 그리고 듀크 노래들 청해봅니다. 잠깐 사연 적고 신청을 했어요. 네, 추억의 가수. 지금은 죽고 사라진 가수, 혹은 현재 기억하는 추억의 가수 노래입니다. 죽어서 사라진 그 가수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소중한 기억을 주었던, 네, 추억을 주었던 가수들이 그립네요. 항상 기억하며, 네, 추억되기를 바라봅니다. 라며 신청곡 남겨주셨는데요. 신청곡 세 곡이었어요. 누구냐면, 듀스의 나를 돌아봐, 그리고 거북이의 얼마나, 듀크의 주말의 명화 청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기억나는 가수는 최근에, 네, 작년이었어요. 작년 언제죠? 작년 3월이었죠. 네, 휘성 생각이 나더라고요. 글쎄, 정말 갑자기 벌어진 일이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좀 안타까운 가수들 상당히 많죠. 그중에서도 저는 사실 신해철 씨 생각도 많이 납니다. 최근까지도 얘기가 계속 있었어서, 네, 그때 수술 관련으로 얘기가 있었어서 더 기억에 남는데, 신해철의 음악 도시를 듣고 자란 세대로서, 네, 상당히 안타까운, 네, 가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청하신 세곡 모두 준비를 해놨는데요. 노래 들으시면서 추억, 네, 추억 돋는 시간, 네, 가져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12시에 방송하실 우리 달빛사랑님 앞으로 소중한 신청곡과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자, 듀스의 곡 이어갈게요. 나를 돌아봐.

자, 함께 하셨던 곡, 네, 듀크의 곡이었습니다. 주말의 명화까지, 네, 잘 듣고 왔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인사 나눌 시간이 벌써 다가왔네요. 네, 오늘 함께 하셨던 시간들 어떻게 재밌게 보내셨나요? 자, 오늘, 네, 함께 했던 코너, 네,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네,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코너, 네, 비워보자 시간이었는데요. 네, 얘기를 좀 해보면서 어떻게 생각들은 정리가 좀 되시나요? 뭘 비워야, 네, 이 험한 세상 버틸 수 있을까요? 나는 비우기 싫다! 난 그냥 이 상태가 좋다! 라고 하시면 그냥 스테이 하셔도 돼요. 험한 세상, 이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 거니까요. 네, 근데 저는 비워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곡두곡 준비해 놨는데요. 네, 여러분과 함께 할 곡은, 우즈, 그리고 이승철이 불렀던, 네, 우리만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이즈의 러브 바이러스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두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그러면 다음 정규 방송은요, 10월 21일 수요일, 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이 시간입니다. 자, 이어지는 방송은 달빛사랑님과의 시간이에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Have a good day!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고 합니다. 불평을 없애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불평하는 습관을 없애는 게 쉽지 않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불만이 가득 차면 교만이 생기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만과 교만이 없어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글은 어머니의 교훈 중에 나오는 글이랍니다. 그쵸?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불평, 불만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욕심도 없어질 것 같고요.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감사하고, 한 번 더 사랑해보는 오늘. 오늘만큼 소중한, 더더욱 행복한 마음, 감사하는 말이, 감사하는 날이 되셨으면 하면 바람과 기원 가지고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께 인사 꾹꾹 드립니다. 네, 멘트를 하다가 갑자기 딴 생각을 하는 바람에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오늘 하루도 즐거움이 가득하고 계신가요? 지금 밥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은 언제나 건강하게, 언제나 행복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우리 앙크미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죠? 수고하신 앙크미님께 박수 보내드립니다. 점심 만나게 드시고요. 오후 시간은 편안한 시간, 즐거운 시간, 푹 쉬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첫 곡으로 전해드렸던 노래는 리센니의 러브 어택, 그리고 드로잉, 그리고 아이브의 뱅뱅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유나의 오르트구름, 그리고 FT 아일랜드의 너란 섬, 이렇게 두 곡 더 전해드리고요. 신청란 올라 다녀오겠습니다.

네. 점심시간이 가라 그런지 좀 조용합니다. 날씨가 참 좋아요. 좋은 날씨, 이 좋은 날씨에 어디 갈까?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했는데요. 저 다음 주에

여행 가거든요. 설악산 쪽으로다가 가는데요. 어떨까? 단풍이 다 졌을까? 그때 되면요. 제가 있는 이곳 저희 집 이쪽 산은요. 아직까지 파랗습니다. 단풍이 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제일 마지막에 단풍 드는 곳이 이곳이지 않나 할 정도로다가 제일 늦게 드는데요. 요즘엔 단풍이 참 예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단풍 구경 다녀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도 가까운 거리 이렇게 나가서 잠시라도 힐링을 해보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가져보게 됐습니다. 신청란 올라왔어요. 신청란에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김나영의 봄내음보다 보다 너를 그리고 임재현의 비앤드 랩소디 희재초의 한참을 걷다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는데요. 세 곡 다 준비했습니다. 달빛 언니 안녕하시오. 달빛 언니 안녕하시오. 하세요를 오타가 났나 봐요. 역시 점심시간 때 늘 오시는 언니 밥씨의 여인 뭐 좀 먹고 오셨나요? 저는 아직입니다. 아들 밥이 우선이고 집안일이 우선이니까요. 오늘 나가라 했는데 못 나가겠어요. 여기 초미세먼지 나쁨이래요. 울고 싶어라. 내일 괜찮아지면 나가려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봅시다.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나쁜가요? 제가 있는 이곳은 하늘이 파라요.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그쪽 지역은 미세먼지가 있나 봅니다. 어쩜 좋아. 아이 데리고 다닐 땐 참 조심스럽죠. 조심스럽죠? 어디를 어떻게 안 좋은 곳에, 그리고 먼지가 많은 곳, 뭐 미세먼지 많은 곳,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곳, 이런 데는 가기가 조금 꺼려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째요? 가까운 카페라도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이와 함께 둘이 여기 오고 가는 사람들을 구경해보는 것도 아마 잠시라도 힐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 언제나 늘 고생이 많습니다. 토닥토닥 해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 행복한 날, 많이 웃는 날 되시길 바라봅니다.

네, 희재초라는 가수는 우리 이니언님께서 만드신 노래입니다. 너무 좋죠? 이번에 나온 앨범들에 수록된 곡들도 다 좋더라고요. 경쾌한 곡도 있고요. 조금 빠른 곡도 있고요. 발라드 곡도 있고요. 발라드 곡들은 마음을 애인 듯한 그런, 그런 곡도 있고요. 좋더라고요. 아, 노래 너무 좋다. 듣고 있으면, 아, 이 노래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 생기더라고요.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신청란에 우리 햄바오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6월의 이별 이래 도시 아이들의 달빛 창가에서 이선희의 나 항상 그대를. 안녕하세요. 달빛사랑 누나 천국 남깁니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먹으면서 잘 들을게요. 감사해요. 하셨어요. 점심 다 먹었죠?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은 무슨 반찬? 깨구리 반찬? 노래들이 예전에 한참 엄청 유명했던 노래들이죠. 추억에 잠기면서 이 가을에 잘 어울릴 듯한 그런 노래들인 것 같습니다. 햄바오님 덕분에 잘 듣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너무 죄송합니다. 이선희의 나 항상 그대를이라는 노래, 이게 공연할 때 부른 노래인데 제가 표시를 안 했는 바람에 이 노래가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지금 이선희의 나 항상 그대를이라는 노래만 한 20곡은 되는데 그 중에 하필 공연은 곡을 올라갔을까요? 아이, 표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음질 상태도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다음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러면 그쵸 뭐가 됐냐면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와우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벤의 내 목소리 들리니 버즈의 사랑은 가슴이 식힌다. 거미의 구름이 그린 달빛,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오늘 날씨 좋아서 일찍 운동 다녀왔어요. 기온이 쩔어졌지만 상쾌하네요. 이제 점심 준비해요. 수제비 반죽이 있어서 수제비 떠 먹을까 해요. 우왕,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수제비입니다. 방송 감사하고 맞점하세요 사랑님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요즘에 그 조선호박 나오잖아요. 그거 넣고 하면 너무너무 맛있죠. 감자 넣고 수제비 떠나오면 너무 맛있죠.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와우님 만나게 드시고요. 올 시간은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운동하기 딱 좋은 요즘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게을러서 절대 운동 잘 안 하고 집에만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월요일날 목요일날 다니는 딱 한 시간의 요가로다가 버티고 있습니다. 마우님께서는 항상 보면 부지런해요. 그쵸? 운동도 다녀오시고 오후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노래 함께합니다.

네, 엄청나네. 우리 앙쿠미님께서, 우리 앞전 방송해 주신 앙쿠미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케이시의 너밖에 없더라, 제이셀의 사랑의 바보, 경서, MJ 선사이드의 술 한잔 해용하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쌀쌀한 공기가 가을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벌써 겨울이 생각나요. 그 무덥던 여름엔 가을이 그렇게도 그립다 말했는데 왜 그럴까요? 나빴어요, 그쵸? 가을이 와달라 외쳐놓고 딴 생각 왜 한대요? 생각나는 곡 몇 곡 적어봅니다. 오늘도 화이팅! 방송 힘내세요, 다론이 하셨어요. 우리 언제나 씩씩한 앙쿠미님. 말한 이 글이 참 예쁜 글과 함께 예쁜다, 상큼하다, 딱 앙쿠미님 같은 글귀입니다. 뭔가 모르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까요? 미소가 번지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예쁘잖아요, 말하는 게, 그쵸? 나빴죠? 나빴어요, 그쵸? 가을이 와달라 외쳐놓고 딴 생각은 왜 한대요? 그러게요. 이거 노래 가사로 써도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크미님,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봄은 또 여름을 기다리게 되고, 여름은 또 가을을 기다리게 되고, 가을은 또 겨울을 기다리게 되는 게 그런 위치, 이렇게 계절에 따라가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요, 요즘에는 여름이 너무 더우니까 여름은 안 오고 그냥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가을 참 예쁘고 여름은 또 녹음져서 예쁘지만 그래도 너무 더워요. 요즘엔 너무 더워져서 조금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앙크미님, 오늘 목소리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언제나 좋은 날 건강하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요. 늘 건강하길 기원하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가을이 되니까 그런가요? 발라드 노래들이 굉장히 귀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신청란에 우리 필사마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태댕의 너라서 좋아, 이외 넌 나의 별이야, 도요한의 늦은 안부. 안녕하세요, 달빛사라님. 비가 내리고 나니 선선해졌네요. 가을이 한층 더 짙어지려나 봅니다. 가을이면 단풍이죠? 단풍의 색깔은 짙어지겠죠? 달빛사리님 포함 하늘호수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깊어가는 가을 잘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우리 사마님께서 청해주신 노래가 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곡이기도 합니다. 저는 갑자기 더워서 선풍기를 틀었더니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일단 선풍기를 끄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들로만 선곡해서 신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단풍 색깔은 왜 이렇게 이쁠까요? 그리고 단풍은 가까이서 보면 안 됩니다. 저 멀리서 봐야지. 붉고 노랗고 그리고 파란색도 있어야 되고 노란색도 있어야 되고 붉은색도 있어야 되고 그 뭐죠? 약간의 분홍빛 나는 그런 색도 좀 있고 그러면 너무너무 예뻐 보이잖아요. 지금 저 다음주에 설악산 가는데 설악산 가서 단풍 잘 예쁘게 눈에 담아오려고 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그 예쁜 색깔들이 다 나타나진 않죠. 사마님, 이런 날 감기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좋은 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웃음 가득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함께합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 노래 신청곡에 이어서 제가 한 곡 더 전해드렸습니다. 니아의 너의 세상에 내가 살아가.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여서 한 곡 슬쩍 끼워 넣어 봤습니다. 제 시간 신청곡 마감을 했어요. 우리 흑장미님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데요. 신청곡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사연과 함께 노래 두서너 곡해서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신청곡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류 라이더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위치스의 떴다그녀, 루머스의 스톰, 조이디의 나인투파이브.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반가롱, 반가롱.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많이 많이 겹쳐 보입니다. 안경을 썼는데도 글씨가 겹쳐 보여서 읽다 보면 자꾸 멈추게 되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반가롱, 반가롱. 신나고 유쾌한 노래를 신청합니다. 반주가 나올 땐 너무나 신나고 즐겁고 항상 즐겁고 신나던 가수 노래입니다. 전두만 들으면 생각이 나는 들썩이는 노래, 정말로 신나는 노래입니다. 예전에 응원가 혹은 어딘가에서 흘러나온 가수의 노래, 야구장, 놀이동산, 마트나 너무나 다양한 곳에서 나온 신나는 노래입니다. 알던 노래 하지만 알 것도 같고 모르기도 하는 옛날은 신나는 추억의 노래입니다. 옛날에 신나는 추억의 노래 있죠? 신청하고서 사연 적어서 신청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나는 추억의 노래들 또는 그리고 예전에 택시를 잡던 추억의 택시춤, 예전 클럽 나이트 나온 노래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자, 추억의 나이트클럽으로 고고 하셨는데 저는 나이트클럽을 가봤어요. 언제 가봤냐면 28살 겨울에 처음으로 그 나이트클럽을 가봤는데 우와, 별천지가 이런 데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이 노래 세 곡들은 리믹스 곡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 노래들 덕분에 잘 듣겠습니다. 우리 윤라이더님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언제나 웃는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아싸 떴다 그녀, 달빛사랑이다.

네, 위치스의 떴다 그녀라는 노래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클릭을 잘못하는 바람에 노래 옮기다가 그냥 다른 곡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제 물러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 동안 추천해주시고 사연난 다녀가주시고 그리고 선물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꿉뻑 인사드립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흑장미님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즐거운 오후, 가을이 무르익어 갖고 있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웃음 많이 지으시길 바라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지혜는 공허한 울림과 같다.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각인시키기 위해 지식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침묵은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인장인데 내면이 단단해야 깊은 비밀을 간직할 수 있다. 지능이 만든 설계도를 빨리 실행할 수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상상력은 미래의 성공을 그리는 희망의 왕관이 되지만 어리석은 자에게 상상력은 오지도 않은 불행으로 고통을 받게 합니다. 비둘기의 순수함만으로는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 뱀의 구묘함을 결합해 압도적인 천재의 모습을 만든다고 하네요. 이건 뭐지? 비둘기의 순수함과 뱀의 교묘함을 결합해서 압도적인 천재의 모습을 만든다라. 타고난 천재성은 부끄러운 가능성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갈고 닦아야 눈부신 최고의 완성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노력한다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노력 없는 결과는 없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흑장미입니다. 오늘은 딱 방송이 2시간이네요.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그죠? 우리 달빛사라 언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바로 외출하셔서 오늘도 피곤한 하루가 되실까? 아니면 밖에 날씨가 좋아서 즐거운 하루가 되실까? 여튼 오늘도 여러분들과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전해드리고 올게요.

노래가 잘렸어요. 어떡하지? 당황스럽네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분명히 어제 잘 받은 것 같은데, 노래 다시 받아야겠네요. 네. 방금 전해드린 곡은, 네, 우리 인연이 곡이죠. 오늘 나온 곡인데요. 총 다섯 곡으로 수록된 오늘 앨범은, 분명 살아온 건 하나인데, 타이틀 곡을, 네, 로 해서 다섯 곡이고요. 앨범이, 소개를 잠깐 하자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하루가 오히려 더 재미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만 사려고 들어갔다가 양손 가득 돌아오고, 별 기대 없던 하루가 이상하게 잘 풀리고, 하려던 말은 타이밍을 놓쳐 삼켜버리고, 분명 내가 한 말인데 슬쩍 기억나지 않은 척 하기도 합니다. 그죠? 분명 살아온 건 하나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순간들을 재치 있는 가사와 개성 있는 리듬으로 담아낸 앨범이라고 해요. 저는 발라드도 너무 좋지만 이런 엉뚱한 노래들도 너무 좋아요. 네, 음원을 다시 받아야겠어요. 와, 완전 내 스타일. 넌 인연이 자체가 내 스타일인가 봐요. 네, 제가 오늘은 방송이 2시간밖에 없지만 내일은 또 엄청 많으니까 다 이것저것 골라서 틀은 재미가 있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인연님께 다시 한번 앨범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노래요. 제가 언니 앨범 소개하느라고 시간을 다 잡아먹어서 노래 한 곡만 더 듣고 바로 사연 준비해서 올게요.

네, 어제 나온 곡이었어요. 어제 나온 곡인데, 꾹의 앨범인데, 앨범의 곡들이 다 에코 버전이에요. 그리고 이 노래만 에코. 제목이 에코. 그리고 한 곡은 더 올영어라 전화드릴 수가 없고, 두 번째 트랙에 있는 이 에코라는 곡. 나머지 곡들은 나왔던 곡의 에코 버전이 아닌가 싶어요. 총 30곡의 앨범이 있는데, 에코 버전이라서 다 들어보셨던 것 같아서 뭐 이것도 한 곡씩 천천히 돌려가며 전해드려볼게요. 원래 워낙 좋으니까 곡의 노래가.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 필사원님께서 나눠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흑장미님. 비 온 뒤 날씨가 서늘해졌네요. 오늘 쉬는 날이라 가을 겨울 옷들을 꺼냈습니다. 여름 반팔 옷들은 다 집어넣고요. 저는 집어넣은 지한 네, 한 2주 정도 된것 같은데, 간단하게 입는 반팔 옷들은 집에서 입는 옷들은, 네, 편안하게 입는 옷을 안 넣었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어서. 편의점 갈 때는 반팔 입어야지. 슬리퍼에 반팔. 이제는 기온이 또 올라갈 일은 없겠죠? 가을이 더 짙어질 듯요. 오늘은 우발투 곡들로 청해봅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날씨가 지금 깜짝이야. 왜 여기가 19도거든요. 지금 현재 날씨가 최고 기온이 오늘 20도인데 토요일 날낮 기온 최고가 25도네요. 그런 거 보면 날씨가 계속 이렇게 쌀쌀하진 않을 거라는 결과입니다. 네, 아무래도 남쪽은 조금 더 덥겠죠. 신청하신 건 김도연의 언젠가는. 김도연, 이 친구가 군인이 제대가 31일 남았던 그 군인 친구가 이젠 제대했겠죠. 1차 합격하면 2차 때 군복을 입고 나온다고 했는데, 2차 경연이 아직 방송되지 않아서, 네, 군복을 입고 나올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김선음의 사랑은 만큼, 그리고 이유빈의 고열 신청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두 번째 앨범에 나온 분 중에는, 네, 그 잘생긴 분 이름이 뭐였죠? 잘생긴 분만 기억하고 이름이 박대희 그래요. 박대희군. 박대희가 제일 좋다.

자, 16위. 이효빈의 고열이었습니다. 저 노래는 진짜 이번에 오디션 들으면서 우리들의 발라드 보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 유다빈 밴드가 네. 유다빈 밴드 노래 몇 번 들었는데 고열이란 곡은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다음 신청곡은 우리 햄버우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청곡 남깁니다. 불철주야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아니 우리 부회장님의 전화 안 하지? 전화해봐야겠어요. 고생 그만할까? 일하러 나갈까? 바쁘지만 어디든 잘 듣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잘 들을게요. 나이크에요 하시면서 슈퍼주니어의 미스터 심플, 빅뱅의 투나잇, 그리고 SS501의 러브야 신청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플레디스 연습생 출신. 맞아요. 그래요. 맞아. 그래서 놔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나? 네. 보고도 두 번 보고도 까먹어요. 가서 방청한 사람들은 안 헷갈리는데 네, 정말 집중해서 보거든요. 우리들의 발라드. 진짜 화장실 갈 때도 폰으로 켜놓고 이렇게 들고 간단 말이죠. 그 우발 보는 2시간 반 동안은 거의 우발에 완전 집중하고 있는데도 네, 나이 먹어서 그런지 자꾸 까먹더라고요. 뭐 노래만 좋으면 됐지 뭐. 여튼 아직까지는 제가 응원하는 친구는 네, 아까 데이. 너무 잘생겨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리듬 타는 것과 기타 치는 게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자, 여튼 우리 햄버우님 신청해 주신 거 신나는 곡으로 새 곡 청해 주셔서 이어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뉴 라이더님 오셨어요. 땡이누님, 뉴 라이더 왔어요. 키득키득, 유후. 아, 그래요? 왔어요. 지금은 무더위 더워요? 어디신데 더울까요? 오늘 날씨는 그래도 그렇게 더운 날씨는 아닌데 저번주가 많이 더웠죠? 어디가 이렇게 더울까요? 어디 남쪽 끝에 사나? 시원한 노래를 신청합니다. 살짝 덥지만 여름하면 시원한 노래가 정말 생각이 나는 그런 무더위. 아니, 그렇게 무더위는 아닌데 또 덥다고. 그래요. 낮에도 햇살이 좀 약간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더운 날씨는 아닐 것 같은데 대구도 안 더운데 왜 덥죠? 여튼 시원한 노래 좋아요. 뭐 한겨울에도 여름 노래 들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더우면 더운 거지 뭐. 네, 딱히 사연은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남들보다 길게 썼어. 그래요. 시원한 여름 노래 세 곡을 신청해 주고 가셨어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 네, 이렇게 세 곡 신청해 주셔서 저도 여름 노래 걸고 멘트하고 있고요. 날씨가 이번 주는 그래도 선선한 편이에요. 저번 주는 진짜 너무 더웠거든요. 이렇게 더운 날씨 여름이 다시 오는 건가 싶었는데 그래도 비 오고 나서 온도가 좀 많이 내려가서 참 다행인 것 같고요. 다시 온도가 조금 올라가긴 하겠지만 뭐 또 비 오면 또 내려갔다가 뭐 이러면서 겨울 다시 오겠죠. 단풍들이 참 많이 질 때이긴 합니다. 제가 단풍 구경은 못했지만 여기저기 그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 단풍 핀드가 많더라고요. 우리 다람쥐도 아까 설악산에 단풍 구경 가신다고 하시던데 제가 뭐 단풍을 보러 다니는 건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네. 여튼 우리 더운 뉴 라이더님을 위해 시원한 노래 신청곡으로 준비해드립니다.

3시간 신청곡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 오늘 4시에 우리 스타비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스타비님 앞으로 네 여러분들 이야기 담아주시면 됩니다. 신청곡은 가요로 부탁드려요. 대중적으로 함께 들을 수 있는 곡, 유튜브 곡. 음원으로 출시되지 않은 곡 안 되고요. 트롯 가수의 곡, 트로트, 힙합 이런 곡 안 됩니다. 네, 사연은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써주면 더 좋겠죠? 자, 저는 남은 시간 여러분들 신청곡 마저 준비해드리고 저의 선곡으로 함께 할 거예요. 정인이 엄마님 다녀와 주셨어요. 내가 제일로 좋아하고 이 말을 써서 우리 희니 언니가 네가 제일로 좋아한다고 사랑하는 언니가 왔어요. 오늘은 꼴이 없으시네요. 야호. 네, 오늘은 진짜 딱 두 시간이라서 네, 너무 좋네요. 방송 끝나고 나면 아이랑 동네 한 바퀴 걷고 네, 키크도 하나 사오고 그래야겠어요. 허리가 요새 계속 아파갖고 좀 한 바퀴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늘 아침 7시에서 7시 반에 깨고 있어요. 이제 아들이 새벽 3, 4시에 깨면 옆에서 같이 잡니다. 내가 안아서 앉아서 안고 재우는데 잘 자는데 바닥에 놓으면 깨고 또 깨고 해서 결국 저의 배 위에 올려놓고 재우는데 잘 자요. 그럼 배 위에 올려놓으면 엄마 숨소리, 심장소리 때문에 아기들은 당연히 잘 자죠. 근데 계속 그렇게 재우면 버릇되는데 아기 이불을 아기 이불하고 베개를 좀 바꿔줘봐요. 그러면 그 옆에서 토닥토닥 하면서 좀 이제 잘 수 있게 밤에 해주고 뭐 아로마 향 이런 거 얘기가 또 위험하니까 그럼 안 되겠죠. 그런 건 또 워낙 장난을 쳐서 네 어쨌든 네, 베개 같은 거 좀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배 위에 계속 올려놓으면 엄마 심장소리 듣고 아이들은 잘 자긴 하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잖아. 오늘도 반복될 것 같은 새벽전쟁 언제쯤 사라질까요? 하시는데 아이들 자꾸 버릇되면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좀 크면서는 덜 그러겠죠. 특히 아들들은 커갈수록 네, 점점 부모하고 멀어지니까 나중에 이게 또 그리울 수도 있겠어요. 이것보다 언니 꼴이 없어서 좋네요 하시면서 그러게요. 오늘은 딱 2시간 방송 내일

또 한 시간 넣으시니까 내일도 두 시간 방송이네요. 저녁이지만 그래요. 고세구의 고양이가 세상을 구한다. 남유정의 초대, B2B의 띠띠빵빵. 신청하신 거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립니다. 여튼 고생이 많아요.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은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벌써 2시네요. 아니요, 3시 20분인데요. 네,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저도 아침에 7시 조금, 7시 19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벌써 3시 반이네요. 와, 진짜 하루가 이렇게 또 갑니다.

것도 없는데 청소 빨리 하고 저녁 준비해야겠어요. 1호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 돌아서면 바로 저녁 준비해야 해요. 저는 어제 볶아놓은 김치도 아직 남아있고 미역도 한 통 끓여놔서 오늘은 설거지하고 반반 할 거예요. 네, 저 어제 볶아놓은 김치가 좀 새콤해서 그냥 저기다 물 붓고 김치찌개를 끓일까 고민 중이에요. 미역국은 나만 좋아하나 봐요. 뜨끈해서 좋더라고요. 저는 미역국 한 그릇만 있으면 네, 밥 다 먹어서 아이들은 저기다 물 부어서 스팸 넣고 발랄님 댓글 읽고 우리 발랄님 오셨네. 고마워요. 사랑해요. 네, 그래요. 그럴 거고요. 우리 와우님은 또 바쁘군요. 1호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 돌아서면 바로 저녁 준비를 해야 해요. 방송 들으면서 청소부터 하나하나 해결할게요. 오늘도 감사해요 장미님 하시면서 자, 윤도현 밴드의 사랑투 먼데이 키즈의 가을 안부 이연의 가슴이 시린게 신청하신 거 모두 준비했습니다. 전해드릴 거고요. 남은 시간 음악 들으시면서 집안일 하나하나 와우님답게 화이팅!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송 중간에 외근 갈 것 같아요. 어디 있든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크러쉬 로꼬의 아마도 그건, 김필의 슬픈 언약식, 강균성, 전우성, 처음 그날처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햄바오님. 신청곡 감사드려요. 덕분에 잘 들어봤습니다. 정인이 엄마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인이가 피곤했나봐요. 오후 낮잠을 아주 잘 자고 있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유아식 후딱 만들고 밥 먹을까 합니다. 밥을 먹으려는 찰나에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주 그러거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깨지 않게 해주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 잘 가죠. 방송 끝나고 맛난 저녁 하세요. 잘 듣습니다 하셨어요. 아이들의 사랑에 함께 해봤습니다. 선미의 누아르, ST 위시의 여우비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제가 방송할 때만 그렇게 잠을 안 자고요.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멘트해야 되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되게 속상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엄마 밥 먹을 때는 제발 깨어나지 마라, 깨어나지 마라. 즐거운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스타비님.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콩이 예방접종 다음 주 한 번 더 가야 돼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한 번 더. 콩이와의 데이트? 일을 좀 휴식하는 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겸사겸사 네, 즐거운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킥플립의 눈에 거슬리고 싶어 준비하고 있고요. 하츠 투 하츠의 15 러브 그리고 투어스 내일이 되어줄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젊은 그런 느낌이 나는 음악들인 것 같아요. 김차게 파이팅 하면서 신청곡 이어갑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어딘가를 가야 될 때, 아, 나 진짜 하기 싫다. 이럴 때는요, 온 힘을 다해서 안 하려고 막그 몸이 막 밀어내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쓰레기 버리는 거, 분리수거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치과에 가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미뤘어요. 가기가 싫었거든요. 학교에서 지정해준 그 검진하는 치과가 되게 불친절해요. 그리고 한번 저희 아이가 갔는데 치료를 못한다고 돌려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린이 치과에 갔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가 깨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안 좋게 남아 있어서 치과에 너무 가기 싫었어요. 어쨌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오늘 다녀왔는데요. 네, 다행히도 충치는 없다고 했고 그 사이를 메꾸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하고서 집에 왔습니다. 아,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애를 겁먹고 가기 싫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보다도 제가 오히려 더 가기 싫었던 치과였습니다.

그때 거의 일주일 넘게 치료를 받으면서 한 150, 160이 정도 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아이의 치아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과잉 진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속상하기도 했고 굳이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한테 좀 다그쳤던 것 같아요. 너는 이제 어른 치과에 가야 된다. 너는 키즈 가지 말고 어른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자. 너 어른 치과 가기 싫으면 이 썩으면 안 돼. 치카치카 열심히 잘해야 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덕분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미 네. 그때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치료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썩을 게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충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좀 후련하게 네, 해치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저는 아마 미룰 수 있었으면 계속 미뤘을 거예요. 아마 12월 달까지 질질 끌었을 텐데 빨리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까지가 아마 마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도 정말 하기 싫은 일 끝까지 미뤄본 적 있으십니까? 아, 왜 그렇게 회피하고 싶을까요?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미루고 싶은 건 계속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사마님, 오늘 쉬는 날이라서 많은 집안일을 하셨다고 해요. 가을 겨울을 꺼내고 여름 옷을 집어넣고 드라이클리닝 맡길 옷들 맡기고 청소에 빨래까지 해놓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쉬는 날이 아니면 못하거든요. 오늘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부지런하시네요. 저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지만 역시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게으름을 부렸습니다. 아, 이젠 그만 놀아야 될것 같아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펑키 나이트 법을 함께 했습니다. 바람난 이 선생, 내일부터 다이어트, 조선 입합, 내 나이가 어때서는 개뿔, 이어갑니다.

제가 요즘 신경 쓰고 있는 게 바로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오늘 또 질렀거든요. 그 통곡의 계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천국의 계단은 들어봤는데 통곡의 계단? 아,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딱 봤는데 원래는 근데 계단 올라가는 그 헬스 기구가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질렀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러닝머신 리모컨을 제가 드디어 받아가지고 건전지를 꼈는데요. 아, 안 되는 거 있죠. 알고 봤더니 제가 R1을 시켰더라고요. R2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네, 일단은 걔는 또 다시 주문을 넣어놓고 통곡의 계단을 통곡의 계단을 또 네,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진짜 큰 마음 먹었어요. 아,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은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옷을 또 이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굉장히 큰 사이즈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만 팔 길이가 또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는 뭐내 옷도 니 옷도 아닌 그런 느낌. 이거는 뭔가 그냥 그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걸친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누군가 남친이 춥지 하면서 옷을 걸쳐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게 내 몸뚱아리를 좀 먼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생각을 해놓고 음악을 잘못 전해드려가지고 죄송해요. 정신이 딴 데에 팔려 있었어요. 그리고 좀 해명을 해보자면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마우스가 네, 잘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음원을 끌어다가 이렇게 쏙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 반경이 좁은 거죠.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흑사비님. 1호 저녁 차려주려고 여유를 부리면서 사연을 남깁니다. 아, 1호 저녁을 차려주고 여유를 부리고 계시대요. 와, 부지런하시네요.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한 시간 보낼게요. 방송 마치고 맛저녁 하세요 하셨습니다. 와우님은 저의 워너비입니다. 네, 그냥 멋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 해야지 하면서 네, 딴 생각하다가 빨래통에 빨래 넣으러 갔다가 또 청소기 돌렸다가 또 음식 준비하다가 엉망진창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벌써 잠들었어요. 오늘 저녁을 몇 시에 먹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려면 일찍 먹어야 되는데 망한 것 같아요. 엠서맥스의 원 러브, 제이워크의 서든니, 악동뮤지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이어갑니다.

글루미 선데이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생각보다 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신청곡 순서가 왔어요. 밀크의 크리스탈, 오트포의 첫사랑, 타샤니의 경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루미 선데이님의 신청곡을 끝으로 네, 저는 이제 신청곡을 슬슬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뭔가 그 일주일의 중심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빨리 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직도 수요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무언가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야지 하면서도 아직은 실현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해야 되겠다, 할 것이다 라고 주구장창 계획만 세우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나름대로의 그런 휴식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면서 네, 이번엔 좀 느긋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전에는 너무 급하게 그리고 또 조급한 마음에 뭔가 좀 초조하게 좀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꼭 찾고 싶습니다.

유리님 신청곡으로 다비치의 파리파리,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노을빛이 물들면서 저녁으로 향하고 있네요.

방송하고 있는 옥탑방에 전등을 켜지 않아도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에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고 불빛이 필요한 그런 어두컴컴한 방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릭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잠시 후 7시부터는요. 까까님과 함께 하실 거고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까까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올릭

0: 안 돼.
1: 그만 글쎄 서럽게도 내 발음에 달려서.

사회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모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탈착, 어떻게 떨어지느냐인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어릴 때 엄마 품에서 떠나서는 안 되고 자라서는 손에서 떠나서 안 되며 커서는 마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는 한 몸이라고 해요. 한 몸이 분리되어 세상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떠남일 것이고요. 그 이후 수많은 떠남이 있죠. 모유수유에서의 떠남, 스스로 기고 걸으며 시작되는 떠남, 학교와 직장, 공동체 속에 속으로 들어가는 떠남. 자라면서 우리는 엄마라는 한 몸과 떨어지는 예행 연습을 수없이 합니다.

이근우님의 아이 마음 멍들지 않게서의 글입니다. 엄마한테서 떠난만 있겠습니까? 직장 동료 혹은 친구 내 지인과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뜨고 몸이 멀어지면 그렇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10월 14일 수요일 7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앞시간 우리 스타비님 너무 오랜만에 뵈요. 저녁시간에는 우리 스타비님 뵙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은 스타비님과 서버를 주고받으니 참 설레면서 어색어색하더라고요. 너무 반갑네요. 좋은 음악 긴 시간 감사해요. 저녁 맛있게 드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9시까지 함께 할게요.

산이의 아는 사람 얘기, 김종국의 행복병 안치환의 당당하게 라는 곡 세 곡 함께 했습니다. 엄마와의 아이가 멀어지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항상 엄마 말도 잘 듣고 엄마 품에 아기죠. 사춘기가 오면서는 이제 서서히 분리가 되기 시작하고, 뭐 그거는 분리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냥 사춘기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정말 분리가 되는 거는 이제 결혼 생활을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정말 분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요즘에는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도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참 쉽지 않겠다, 세상 살기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제 시간 첫 신청곡, 우리 꽃미남님께서 안녕하세요 까까님, 플라이 투 더 스카이 곧 있으면 앨범 나올 예정입니다.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사연 올려주셨는데, 예전에 진짜 그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 남자답게라는 곡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듣고 싶네요. 듣고 싶지만 신청하신 곡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신 곡 먼저 들을게요. 채아의 내일을 먼저 걷는 사람들 들려드립니다.

최인암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노래가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네요. 제가 이번 주? 저번 주? 한 2주 정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뭐 음악 들을 시간도 없을 뿐더러 참 주말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그 꾸미남님 신청곡을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 아시죠? 약간 붕 떠 있었던 제 마음이 살짝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드네요. 덕분에 너무 잘 들었어요. 필사마님께서 안녕하세요 까까님, 오랜만에 뵙는 듯한 느낌은 저만의 느낌이 아니겠지요? 아닐걸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무탈하셨죠? 네, 무탈했습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확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저녁 되십시오. 맛있는 저녁 식사와 함께 말이죠.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그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를 올라갔었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비를 맞고 올라갔다 왔더니 몸살 기운이 살짝 있더라고요. 이제는 아우 더워, 아우 더워라는 말이 쏙 들어가고 아이 추워, 아이 추워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네요. 이제는 감기를 조심하셔야 되는 계절이 왔어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데니스 프로젝트의 우리 둘이.

필사마님의 신청곡이었죠. 리세누의 러브 어택이라는 곡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인라이브 최고의 방송국이죠. 한우로서 방송국에서 아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음악 들으시면서 아 나는 별론데 난 꼭 듣고 싶은 곡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신청곡 게시판 이용하셔서 여유있게 한 두세 곡 정도 좋은 사연 또 즐거운 이야기거리 있으신 분들 함께 올려주시면 더 좋겠죠?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우리 정인이 엄마님 까까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러 와주셨군요. 저녁은 맛나게 드셨는지요? 저는 저녁밥 먹기 실패했어요. 아들이 잠이 오는지 점심밥 제대로 안 먹고 자려고 했는데 자면 언제 깰지 몰라 샤워한 후 얼마 안 돼서 잤어요. 아싸 할 일 하고 밥 먹어야지 다 하고 밥 먹으려는 찰나에 아들이 깨면서 우는 겁니다. 아우 결국 못 먹고 있네요. 슬프네요. 결국 또 밤에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밥 먹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언젠가는 편해지는 날이 오겠죠?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금방 옵니다. 정인이 엄마님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지금 그때 이 상태 그 아들이 가장 예뻐요. 밥 조금만 드세요. 살쪄요.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레인보우의 블랙스완이라는 곡 들려드려요.

정인이 엄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주얼리의 핫 앤 콜드라는 곡까지 함께 했어요. 헌병출신님께서 신청곡 올려주셨는데 듣고 계시죠? 아까 전에 신청곡 언제 들려주시나요? 하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헌병출신님께서 신청하신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곡들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들려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신청하신 곡 김현성의 헤븐, 주니퍼의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 윤도의 사랑 2라는 곡 세 곡 준비를 했고요. 제가 오늘 말이 살짝 자꾸 꼬이네요. 퇴근을 하고 급하게 그 병원에 가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했어요. 이 예방접종을 하면 팔이 많이 아프고 며칠 동안은 욱신욱신 몸살기가 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정신없이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 추운 겁니다. 그래서 날씨가 왜 이렇게 춥지? 왜 이렇게 춥지? 그랬더니 제가 아마 지금 몸 상태가 살짝 으실으실 추운 게 그 예방접종 때문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가요? 말도 자꾸 꼬이고 이상하네요. 자,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별탈 없이 순조로운 진행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헌병출신님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헌병철씨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윤도현 밴드의 사랑투 함께 했습니다. 저녁들은 다들 드셨나요? 시간이 8시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저녁 드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아직 못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한 5시쯤 돼서 김밥을 한 줄 먹었어요. 김밥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묵은지 김밥이라고 해서요. 묵은 김치를 이렇게 씻어서 많은 김밥인데 집에서 할 때는 김치를 좀 많이 넣는 편이라 이 씹는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묵은지 김밥을 김밥집에서 돈 주고 사 먹어보기는 요번에 처음이에요. 그런데 너무 아쉬웠어요. 김치가 너무 적어서. 역시 그 묵은지 김밥은 김치가 아주 많이 들어가서 씹는 맛이 좋아야 맛있는 것 같아요.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무화과 한 5개 먹었나? 그런데 왜 이 시간에 배가 이렇게 고플까요? 요즘에 계절이 이제 가을이 오다 보니까 계절이 바뀔 때 신체 변화가 와요. 머리카락이 막 빠진다거나 건조해서 막 그 피부가 좀 가렵다거나 이런 증상이 오는데 저의 증상은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증상인 것 같아요. 요 근래에 유난히 좀 식욕이 막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좀 쌓아야 되는데 먹는 걸로 풀을까봐 걱정입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제가 선곡 한 세 곡 정도 리듬감 있는 곡으로 한 세 곡 들려드리고 신청곡 준비해서 들려드릴게요. 제 시간 신청곡은 지금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유키스의 만만하니 따따블의 잘못된 만남 두곡 함께 했고요. 한곡더 들어볼까 하다가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두 곡으로 끝을 냈습니다. 스위트님께서 신청곡 올려주셨네요. 천사일까 여우일까 뜀박질도 잘할 것 같은 차분함의 아이콘 이케리 까까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인 듯 아닌 듯 오랜만입니다. 10월이 됐음에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 낮에는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정체를 알수 없는 저 같은 그런 오락가락한 날씨네요. 도망치듯 하루의 근무를 마치고 새로 나온 애들 있나 마트 돌고 신상 라면 데리고 와서 먹었는데 꽤 괜찮았네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 또다시 살만해졌어요. 여전히 상태가 메롱이지만 고기, 소고기 먹는 그날까지 힘내보아요 하셨어요. 퇴근한 후에 신상 라면을 데리고 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신상 라면일까요?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도 먹어봐야죠. 오늘 낮에도 덥기는 꽤 더웠어요. 햇빛 있는 곳에 차를 세워놨더니 뭐 26도, 2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차에 탈 때는 어우 더워 했는데 해가 딱 떨어지니까 바로 쌀쌀해지더라고요. 이럴 때는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낮에는 덥지만 덥다고 해서 너무 얇은 거 입으시면 반팔 입으시면 안 되고 겉에 얇은 거라도 하나 걸치시고 따뜻하게 보내셔야 됩니다.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이유빈의 고열 들려드립니다.

스위트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이라는 곡까지 들어봤고요. 제 시간 신청곡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곡 있으신 분들 우리 다음 방송하시는 키드님 앞으로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을 이렇게 서버를 넘길 때마다 드는 거지만 우리 키드님하고는 아주 만날 때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종종 서버를 넘겨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분이라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낮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서버를 주고받을 일이 별로 없어서 막 친분을 쌓거나 안부 인사를 묻거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그래도 키드님하고는 가끔 이렇게 서버를 주고받으니까 안부도 묻고 또 좀 더 반갑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다음 우리 방송하시는 키드님과도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이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뚝순이 아연님 볼 때마다 너무 예뻐요. 우리 까까입니다 하시면서 까까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10월 1일부터 유치원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분 수업도 했어요. 다음 주에 연계 수업, 그 다음 주에 연구 수업도 합니다. 내일 연계 수업 계획안 최종 제출일이에요. 애꿍. 잘 하시면서 항상 걱정이 많아요. 그래도 아침마다 갈 곳이 있고 아이들을 볼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하루하루네요. 언니도 근무 잘하고 계시지요? 환절기에 옷 따습게 잘 챙겨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오늘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나와서 이비인후과에 다녀왔어요. 주사도 맞고 약도 지어왔습니다. 약 먹고 얼른 낫길요. 그럼 언니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까까언니 하시면서 예쁜 사연 올려주셨어요. 저 우리 아연님 사연 읽으면서 뜨끔했잖아요. 요즘에 바람도 살살 부는 것이 아유 일하기 싫어 아우 그냥 그만두고 쉴까 막 들썩들썩한 마음이 매일매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연님 사연을 딱 읽으면서 아이코 정신 차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 떠서 갈 곳이 있고 또 볼 사람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에 탁 입금이 되는 현금의 그 행복감? 이런 거를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죠? 우리 아연님 덕분에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봅니다. 열심히 살아볼게요. 저도 화이팅 해보자고요, 아연님.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독서가 취미라고 하면 밥맛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재미있는 책도 많다는 점. 잠이 안 올 때 어려운 책을 찾고 있으면 잠이 솔솔 온다는 점만 말해둡니다. 책은 재미있어도 좋고 재미없어도 좋습니다. 읽기 쉬워도 좋고 읽기 어려워도 좋습니다. 어려워서 읽은 책이 이해되지 않아도 시루에서 콩나물이 자라듯 내 여보는 자라날 테니까요. 2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이에요. 꼭 어려운 책을 읽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내 인생이 도움이 되는 책만 읽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만화책도 좋고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글을 많이 읽지만 시력을 생각해서 핸드폰보다는 책을 읽는 게 참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하루에 두 장만 읽자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아주 간단한 책을 읽으려고 아침에 애를 쓰고 있는데 마음만 그리고 또 생각만 해도 왠지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분들 그런 뿌듯한 마음 가지시는 가을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2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까까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키드님과도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시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드입니다. 잠시의 혼란을 잊어주시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까지 너무 수고 많이 하셨죠? 우리 깎아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편안한 시간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곡 한 곡이 나갔어요. 그죠? 우리 꾸미남님 신청곡이었는데 사연은 그래도 읽어드려야죠. 안녕하세요, 키드님. 오늘은 이 노래 신청합니다. 항상 방송 잘 들어요. 하시면서 다 읽어주셨습니다. 갑자기 저기에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조금 여유로움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양해 바랍니다. 해나의 시 분초가 방금 전에 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정지은의 그림 일기, 그리고 배우리의 빛나는 너에게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일하는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들어온 건 봤는데, 잘 있죠? 나머지 곡들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꼬미남님 신청곡이었습니다. 해나의 시분 초, 그리고 정지은의 그림 일기, 배우리의 빛나는 너에게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일하고 있죠? 제가, 그런 것 같던데. 아무튼 남은 시간, 조심히, 안전하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한참 동안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2주가 한달 같은 기분이랄까? 잘 지냈다면 다행이고요. 저는 늘 아시다시피 아들과 실랑이 하면서 지냈죠. 요즘은 새벽에 깨서 나를 괴롭히고요. 밥도 못 먹게 하네요. 늘 아들 재우고 나서 먹어요. 일찍 못 먹어서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저보다 아들이 맛나게 먹으면 행복해요.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낮은 아직 뜨겁지만 감기 안 걸리게 관리 잘 하세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래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9월 말일에 거의 방송을 했던

알수로도 한 달이 지나기는 했죠.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 댓글에서도 쓰긴 했지만 글을 보니까 점점 엄마가 되어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의 사랑이라 부를지도 모를 거야. 그리고 정인의 긴 터널, 이기찬의 감기 2016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정은이 엄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김재환의 사랑이라 부를지도 모를 거야. 그리고 정인의 긴 터널, 이기찬의 감기, 2016 버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안에서 항상 즐겁게, 좋은 생각으로, 긍정적이게,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필사만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몸 상태는 괜찮으신지,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내세요.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제가 올해는 아무것도 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 난참 어이가 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뭐 이것저것 좀 아픈 것좀좀 나아갈 만 하니까 다리에 쥐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새벽에 막 깨고 그랬거든요. 좀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선가 이렇게 들었던 게 있어요. 유튜브인지 뉴스에서인지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게 쥐가 났을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일어서려고 그러니까 일어서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발을 앞으로 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일어서려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일어섰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그분이 또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말 그대로 혈액이 안 도니까 쥐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면 이렇게 금방 풀린대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문득 생각에 아 찜질팩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 따뜻하니까 금방 풀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찜질팩을 했거든요. 새벽에 그랬는데 저온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난 어이가 없어가지고 와, 난 이게 이런 거가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온 화상이 살짝 왔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 내가 참 그래서 그걸 또 병원 가가지고 예약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느끼기엔 이게 분명 저온 화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아 그걸 또맨 처음엔 AI한테 물어봤었어요. AI한테 물어보고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대충 어느 것 같아. 그러니까 저온 화상 같아 보인다고 이렇게 나오길래 그래서 병원에다가 예약을 했는데 피부과에서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보냐고 그랬더니 이런 화상 종류는 또그 병원은 성형외과에서 본대요. 그래서 또 성형외과를 또 예약을 했죠. 뭐 예약했는데 아시다시피 10월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노는 날이 많잖아요. 결국은 12일 날 갔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 그게 생긴 게 9월 27일 거의 말일 날 일요일 날 그랬거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보니까 제 나름대로 치료를 했어요. 이렇게 항생제 연고도 바르면서 보니까 많이 좀 가라앉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12일 날 갔더니 이 선생이 오늘 좀 당황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나의 그런 상태를 보더니 뭐 연고를 3개나 주고 덮는 거에 붕대에 막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뭐한 이제 2주 후에 또 가면 되는데 진짜 어이가 없지 않나요? 올해 내가 진짜 와 병원을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한 적이 없는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로. 아무튼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너무 서론이 길었나요? 아무튼 우리 필사만님 태댕의 너라서 좋아 그리고 이후에 너는 나의 별이야 도요한의 늦은 안부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전해드릴게요.

네, 필사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태댕의 너라서 좋아, 그리고 이후에 너는 나의 별이야, 도요한의 늦은 안부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리디오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키도 안녕하세요. 방긋방긋이에요. 가을이 왔어요. 아침 저녁으로 시원 쌀쌀해진 날씨. 겨울을 좋아하는 저는 이 시원 쌀쌀함이 너무 좋아요. 같이 오는 감기는 안 좋아해서 조심 또 조심하고 있어요. 키도 오빠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가을, 저는 가을하고 겨울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항상 이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덥지 않았으면. 아무튼 그래도 참 10월달까지도 많이 덥죠. 그나마 요 근래 며칠 사이에 좀 추워진 거지. 계속 더웠잖아요. 낮에도 아직도 좀 덥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김세정의 권태기의 노래, 정발음의 신호등, 나비엘 여백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리디오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김세정의 권태기의 노래, 정발음 신호등, 나비엘의 여배까지 세곡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우리 스텝아연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기드업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나 오랜만에 뵙습니다. 무지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몸은 건강하시죠? 저는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하고 콧물도 흘쩍이고 아주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타서 얼른 낫길 바래봅니다. 오빠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올한 해는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그냥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봐야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기에 걸렸다는데 뭐 주사 맞고 약 맞았으면 약 먹었으면 금방 나을 겁니다. 잠시의 고통을 즐기십시오. 아이유의 Love Wins All 그리고 최유리의 각자의 길 황치열의 내 눈물이 하는 말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니 주사도 엉덩이 주사하고 혈관 주사까지 맞았어. 이런 많이 심했나 보네. 하긴 난 저번에 글쎄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영양 주사 같은 거 맞잖아요. 포도당 뭐 비타민 그런 거. 저번엔 항상 항생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항생제를 그렇게 맞았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신청하신 곡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텝 아이언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이유의 Love in the 그리고 최유리의 각자의 길, 황치열의 내 눈물이 하는 말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신청구 게시판에 헌병 출신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임재범의 비상, 박강성의 안녕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신청하신 곡들을 보면 거의 연배가 저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좋은 명곡들 신청해 주셨는데 함께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병 출신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재범의 비상, 박강성의 안녕까지 함께 전해드렸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35분입니다. 신청곡은 마감을 했고요. 마감선도 그었습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우리 나니님이 또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이어가 주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나니님 앞으로 신청, 사연, 사랑, 관심, 표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이보람의 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럼블피쉬의 먼지가 되어, 김도연의 언젠가는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48분이고요. 잠시 후 11시부터는 우리 나니님께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이어가 주실 겁니다. 나니님 앞으로 신청, 사연, 사랑, 관심, 표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너무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잠깐의 실수가 있었는데요. 다음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미리미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그리고 안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조금씩 추워지는 계절이 오고 있어요. 이제 가을 다음에 겨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직도 크리스마스가 떠오르거든요.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는 그런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어지는 나니님과도 좋은 시간 함께 이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요 뮤직 앤 키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안에서 함께 계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스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밖이 너무 추워요. 마음도 춥고 날씨도 춥고 낮에는 좀 햇볕 때문에 좀 따뜻하긴 한데 해가 지면 아, 좀 너무 춥다라는 생각이 예, 마구마구 들립니다. 아, 날씨가 이제 추워지는구나. 아, 낙엽이 떨어지겠구나. 근데 밖에 그 은행들 떨어진 거. 아, 길 다니면서 그 냄새 너무 싫지 않아요? 와, 이래서 가을이 별로야. 은행만 아니면 딱 좋겠는데 하면서 예, 걸어온 적이 있는데 엊그제 이제 어젠가 그랬어요. 아무튼 오늘도 사랑과 우정과 희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예, 왔습니다. 왔고요.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키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추워진 날씨에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갱년기 같은 날씨예요? 바오님 갱년기 겪어보셨어요? 예. 갱년기 같은 날씨 플러스 사춘기 같은 날씨가 오춘기? 오춘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예, 날씨 너무 싫어. 추워지는 거. 아, 차라리 더운 게 좋아. 이러면서 예. 나니의 가요 비타민 셔터문 올라갈게요. 자, 출발할까요? 신청란 다녀가실 거죠? 준비됐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쇼트문 올라갑니다.

제가 오늘 노래를 어떤 노래를 선곡을 할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왔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도 좋은 것 같고 저 노래도 좋은 것 같아서 막 잡아왔어요. 막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 듣기에 어떨지 모르겠네요. 잘 잡아왔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만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요즘은 무슨 노래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느낌이라고 할까?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는데 그래서 어제 안 오셨어요? 아니면 바보즈에 가입 안 하려고? 바보즈에 안 들어도 돼요. 바보즈에 멤버 찾았어요. 바보즈에 멤버 찾으니까 안 오셔도 돼요. 안 들어가도 돼요. 어제 확실한 바보가 있었어요. 어제 진짜 확실한 바보 넘버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은 예 바보지에 들지 마세요. 넘버원, 넘버투, 넘버쓰리 딱 있어요. 그냥 딱 쓰리까지만 하려고요. 더 모집을 하고 싶은데 경쟁률이 너무 심해요. 바보지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3명만 뽑는 걸로. 서이라의 너 없는 하루를 살아 그리고 나야의 2M in 서울 그리고 희재조의 그때 우린 참 좋았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샤방샤방 꽃미남님 어제 안 보여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알랑가 모를랑가. 어제 정말 웃겼는데 그 재밌는 구경을 못하셨어요.

예, 우리 샤방샤방한 꼬미남님이 선물 감사드리고요. 복 받으실 거예요. 우리 체리님도 선물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에코의 행복한 날을 스탠딩 에그의 사랑한데 이렇게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완두콩 인사드립니다. 밤 45시간 만에 일어났더니 피곤하네요. 하늘호수 방송 듣고 자고 일어나니 다시 하늘호수 방송을 하다니 이런 횡재가. 어제는 결석콩이 아니옵니다. 면피는 안 되겠죠? 예, 쌍피는 들어봤어도 면피는 뭔가요? 내가 몰라요. 면피는 뭔지. 사실 장관님의 주간 운전 연수 때문에 저녁에는 배운 거 저랑 연습해서 정신이 사실 없었어요. 죄송해요.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완두콩이옵니다. 장관님이 감동을 주셨네요. 저를 위한 삶이 사라진다는 감동을. 그래서 뭐가 제일 하고 싶냐 해서 저의 버킷리스트 복싱을 배우고 싶다고 하니 어제 3개월치를 결제하여 주셨사옵니다.

이 두 주먹으로 이제 철이 행님을 지켜줘야겠어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예. 아, 완두콩이 아니라 완투콩이네. 원투, 원투 이거 할 때 그 완투죠. 아, 어떡해. 몰래 울기도 해. 너를 대할 때마다 그냥 완두콩 해요. 내 나이 대박. 글씨가 왔다 갔다 해. 완투콩 누가 이렇게 쓰래. 원투콩 해야지. 나는 왜 원두콩 할 줄 알았지. 아 참, 원두콩인 줄 알았네. 완두콩도 아니고 나는 원두를 좋아하는데 원두콩이에요. 야, 도유카의 내가 없는 매일매일 필에 부탁해요. 양다일의 이별은 사랑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콩님 저기 구석이가 손 대고 있어요.

0: 똑바로 맞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셋, 넷. 행복할 거야.
2: 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3: 더블S501의 노래죠. 1, 2, 콩 함께 했습니다. 예, 지금 시간 11시 59분 가리키고 있죠.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스 24 나니의 가요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다음은 신청내내 천림 다녀가셨어요. 예, 선물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되게 말을 안 하는 것 같으면서 재미없는 것 같으면서 좀 가끔씩 재밌게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연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예요. 오늘 손님이 많았다라든가 오늘 뭐 짜증이 났다든가 뭐 날씨가 추워서 감기에 걸렸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나는 철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이야기를 해줄 생각 없으세요? 난 철님이 궁금하다고요. 쿨의 해변의 연인, 해변의 여인이죠. DOC의 그녀의 속눈썹은 길다. 여친의 속눈썹이 긴가 봐요. 스페이스 A의 어게인까지. 예, 우리 철님 선물 감사드리고요. 희망해주신 곡 잠시 뒤에

재미없다. 그만하자.

있습니다.

따뜻한 눈빛이 좋아서 난 자꾸 노래를 부르고 싶어 했다. 찬란한 이 맛도 이렇다 할 재주도 없던 내게 유일한 구원은 그녀와의 시간뿐. 그렇게 사랑이 깊어갈수록 괴로워져 간다. 군대 안정된 지

그 후론 다신 그녀를 볼 수 없었다. 친구들의 얘기로는 모든 조건이 아주 좋은 그런 남자와 선을 보곤 곧 결혼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몹시 서둘러 어느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한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긴 채 나에게서 멀리, 아주 멀리.

따니님 안녕하세요. 요즘 시간이 여유가 생겨서 저녁 때 학원까지 걸어가 볼까 하고 네이버 지도를 보니까 2시간 정도 예상돼서 도전해 봤습니다. 2시간을 걸어갔다고요? 가는 길이 경춘선 숲길을 경유해서 생각보다 가는 길이 볼거리도 있고 차도가 아니라서 즐거웠습니다. 이제 도착까지 한 20분 정도 남겨졌을 무렵 2001 아울렛이 보였습니다. 나 이거 아주 예전에 봤었던 건물 대충 한 30년 정도 됐다고 하시네요. 아직도 있었네 하고 신기하더라고요. 좀 더 가는데 무지개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내 자신이 스스로 기억을 봉인했었는지는 몰라도 그 봉인이 풀리면서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쪽 동네 근처를 버스, 지하철을 타고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기억나지 않았던 그에 대한 기억. 다음 편에 하셨는데 다음 편에 내가 그걸 기억을 해야지 다음 편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언제 오실 건데요? 다음 편 그에 대한 기억이 점점점 하셨으니까 빨리 알려주셔야 돼요. 예, 기다리고 있을게요. 커피 소년이 부르는 다리미 V1의 그런가 봐요. 우효의 민들레 싱글 버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거나 청해요. 생각이 안 나서 겨우 신청하네요 하시면서 예 행복하자님 다녀가셨어요. 아이고 왜 울어요. 스키의 원러브,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 가벤지의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주셨어요. 예 스키의 노래 함께 하셨고요. 왁스입니다. 화장을 고치고 가비앤제이의 노래 이렇게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옥탑방 백수님 어디 계셨어요? 어제 그 난리를 치더니 오늘 신청곡이 다 엉덩이에요. 어떡해. 어쩜 좋아. 우리 옥탑방 백수님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말려야 되지? 어디 갔지? 빨리 안 나타나지?

예, 엔딩곡이 신청곡의 마지막이 엉덩이였어요. 그 우리 그 옥탑방 백수님의 엉덩이가 궁금하지 않는데, 예, 이렇게 두 곡이나 주셨어요. 예, 마치 본 듯한, 예, 여러분들의 환호에 힘 입어서 노래를 너무너무 잘 들었네요. 예. 아, 오늘도 제가 준비한 노래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두 시간이 후다닥 가버렸네요. 너무 행복했고요. 즐겁고 많이 웃고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죠? 재미 없었어요? 썰렁했어요? 예, 재미없고 썰렁했어요? 체리님? 예. 아, 그럼 안 되는데. 철님은 혼자 엄청 신났는데. 그리고 우리 행복한 장님도 행복하셨죠? 그리고 완두콩님. 예, 완두콩님도 행복했죠? 예. 어디 갔어요?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 스자키 나니었습니다. 셧다운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참 좋아했었지. 난 키도 작고 소심한 성격에 네 주위를 그저

0: 나 있잖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두 개인데 왜 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
1: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0: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1: 아, 누구랑 있었냐고.
2: 야! 아니거든요.

조용수 위드 서인영 그리고 MC모 사랑의 올스타 클라보레이션 사랑은 물방울처럼 투명해지네 그리고

아침에 인사할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 나눌 수 있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인사 나누고 따뜻한 마음 나누러 왔습니다. 8시를 출발해서 10시까지 함께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제 시간 처음으로 다녀가신 분은 와우님께서 신청한 다녀가셨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히 주무셨나요? 저는 눈만 감으면 꿈인데 일어나서는 생각도 안 나는 개꿈들을 많이 꿔서 피곤합니다. 몸이 무거운데 살살 움직이면서 풀어야겠어요. 방송 감사하고 전화로 보내세요 교수님이라고 하시면서 신청한 다녀가셨네요. 와우님은 청소하시면 아마 몸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청해주신 곡 함께 하시면서 어여 무거운 몸 가볍게 만드시고 오늘 하루도 멋지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G 워너비의 라라라, VS의 Beautiful Life, 2M의 잘못했어 세 곡 함께합니다.

네, 신청나네 정인엄마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소빠. 오늘은 벌써 목요일이네요. 자꾸 7시 반 조르로 자주 깨요. 아들밥 8시 좋은 후로 저도 상관은 없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 사촌 남동생 결혼이 있어서 이 시간에 깨면 안 되는데 큰일입니다. 거기다 이제 잘 때 춥다 보니 새벽에 자다 깨는 아들 땜시 새벽에 깨면 베개 들고 아들 방 가서 자는데 춥고 일어나니 옷까지 잠기는 거 있죠. 얼른 정신 차리고 잔뜩 밀린 집안일 해야겠습니다. 아들 밥 주면서 집안일 하면서 잘 드릴게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신청난 다녀가셨네요. 정인의 엄마의 일상을 공유해 주신 덕분에 일주일 즐거웠습니다. 저는 방송 내내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정인이랑 정인의 엄마님 감기 걸리지 않게 날씨 추운 날씨 조심하시고요. 토요일 결혼식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정해주신 곡 세 곡 함께합니다.

오늘도 다녀갑니다.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오늘 하루 즐겁고 기쁘게 보내세요. 감사를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필사마님 다녀가셨네요. 오늘도 신정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내내 필사마님에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날씨가 많이 선선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정해주신 곡 세 곡 모두 다 함께합니다.